0: 네, 생일 아니야. 예, 유광이. 세 미에 꼬, 세 몬도 호. 뭐예요? 사루가 말아, 미워, 널리스. 에, 널리스, 안 했고, 에나. 자, 길어, 빠이, 에나. 야, 그, 내, 로렌소, 이나, 고, 산, 로렌소, 알아, 왜. 사ludos, saludos cordiales a todos los nombre Lorenzo y Lorenza. Ahí está. ¡Arriba! ¡Nemo! ¡Nemo Yufangi! ¡Hina, bebé!
1: ¡Ubota cola! ¡Ubota cola! ¡Nemo! ¡Ubota cola!